0: 올와아 고사코라 솟급바 슬르등랑오니 첼레 동보 방리안이 남조고 카스네 심사께 레양풀보 방리안이 자마노 닥나낭급바 감랑 녹니 만데랑코 죽음극 동아마 동자 산디보 사우바 사크나 만급바 만데 옹카트나 만기자 동급바랑코 닥착보 스캉급바 산칭아니코 닥보 블롱이 마타부아 만급바랑코 아셀롱다파니 동자긴 침모데 톰톰도나이보 아로 닥착아니코 암보 TV 바 라디오 옹급바 코보랑코 크나튼보 노스토 옹급바 녹치 스카탕 납나베 낭초못급바 캄나사 폰코 작칼보 Almira ba medek samdek tun chak parangko kasne simsakke kulibo. Rama jalangrang jokcha ba nosto ngode tharake rongthalatbo aro gari rangna rama ko thari eonbo. Gas chokama jokcha namenibo aro gas choka ngode tharake khelki dogarangko obo aro nokkoni ongkhatangbo. Chi siltong aro paikhanani siltong bretama breccha nibo.
1: Yak nata nirang baksa da alprungni prungnam tura program na dongaman somoy ba yanon botnaha knal prung apsan somoyo apsan programo grong thai kujana kengkeng salam.

0: 나 시만 놓고 나리 방 어디 와면 그런 작소고 아로 나니 보타 디타랑 코나 미니르포 이어폰 코가 빠고 아로 엘렉트로로 카케 똥에 그딱 위아탄이랑 동어데 아파티온 보 마이바 아간 탈라탄이랑 코 낭니케 어데 언던 카나만 그바 보터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 봉아 지로 나콜 카보 보터 헬플라인 앱 코 다운로드 카보 바
1: 보투베야 가사 바이 야노 낭니 그문세 라케네랑 어멍자 와랑 코 니엔 바 에뉴미레이션 포모 가파테 소이 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 코 타리랍나 낭어데 앙나 위아포 인디언
2: 일렉션 커미션 준 콜라치 타리코니 줄라코 Kutarikona special intensive revision ni kutamgupa bakho abachinga tenga ha good level officer ang na simangin no kantiyo na riyangin.
3: No kantiyo na.

아, 마 드랑 마하디랑 이아코 닥나 마나야 총모탄 무크론코 도넷 카아니코바 닥나 마나 아이 도네이션 아로 코니얼 트랜스플란테이션

불면 낳고도 당근 있고 내 오빠는 닭당족 앙디 야가니야 마그바라 아가니야나 아여 파그바바 한탕고라 아바 한탕이 비상고 라송닭가야 아여 마그바 운야라 라송닭제바바닭기 앙디디 하글라 탕그바 에글로 쿠탕그바 한이치식 불리나 남근이 앙니디 그바코디 앙니사 그바코디니 득치파라 아루 아가니야나 다오딘다키문 다라보나하와라 녹판티반다살 디판티나르키오니문 다오디 파가파파 아루 디가파파 기식생가파 만디 삭사 우족나 다이문 장시타시스쿠코 녹큰르차스쿠코 디아바 델가파 우나나 아다탕바 콘자나 아닌젠잘 판티바 아다탕 아가니야나 종 득시 다오데 아니 시그리 차이녹 시그리바 안안가바 만디다가바 종 우니면 안승기 안승이 마코 누코 남이다케 강들나족 라마나족 살무랑 나니 살로데 남자와 자불시 자남자 나오바 가자와 안다케 아가니야나 안다그면 득시 아가니야나 아다 안나 아니 시그리나 당거바치 살이 녹색 불이나 장그바치 앙아 송가 바뀌냐냐 아다니 아 앙아 그틈을 있냐니 뭐드니냐 아는 경자 판투하거니 아야 종 남자와 마이나 우누데 브리공 크리아코 그바라라나 셀치야만 갑바코라 그바라라나 스피큰샤 아글삭 살다울리 사카나 종 말람공사 하키색 행크랑이 됐나나 좀 남자와 마나누나 한테도 그로 아빠는 그놈이 아가니가 그 첨나 당이 아다 당거봐 아니 이제 인자를 판티봐 안다그마 아가니가나 아니 키식 불이나 봤다나 아다 우누데 아스랑디 나오봐 다 그 틈 몸에 그 받고 아르바스 이책 받고 받고 가나나 종이 종가 받도봐 그틈자 양유바 송나짤나 사빠나 송장치니 간증제 이통라니 등대 나나마니야 송우 송동이가 나다 생사마니 그틈오 하차이가나 못해 내랑도먹급바라 하는그린자증나 바리방가급바라 코레시니증나 아다 바다 끈옥 아라 리그옥 바도 끈옥 못해 니가나 알라 종옷은 구나 반지요? 엔다케 신나나 종 반지 나가다데 요종이 득시데 다나마니 아송치 생사마니 그틈치 그틈남 급바나 송문신 급바나 니통라니 간증나 송장치니 그등나 자쿠르 강니나 니등 손낭니 아가니 종나 안다고 반지 아가니야나 지지만 지지 람도 람그 바꿔 알고만 있으니 다오라 나가는 반지라 안다고 마마 타는 아야 남자와 남자와 남자와 고가듯이 알람이랑 자리 존진이 글라라모 바베라니 세프라모 니끌고안 한그릉 자들게 고리 수미지지 알람이랑 자네 고가 자동카디라 모니 이공상도라 모니 하니 스랑 판테지 쿠랑 시우랑 못되지 랑리아는강 가서지 유기아는강이 서지 하니 근나라 근데 코리 지지리 근데 슬랑 묻노 거기 하니 밭은 브랬지 알람라자네 거가 아간 타자맹지리 마나그로 마리랑 홀라니 살로디 송나 보사기로 푸타니 자오디 마니아 지그리코 라데 팔락다다크노 고가 누니 겐 그리코 라키삭다다크노네 고가 간토코 가르네 나니 살루세 아치코가 나스카니 자우세 아르 우루세 녹그르자렌 지페 킬나니 살루세 사라도 무족로케 킬나니 자우세 우누세 담르가 카우에 니테르코 사트루에니 살루세 라자